형. 서해 다해비 빈겨나 나오니 비워로 겨나 창 나흰로 베팅미오 원어 지야 다해비 겨부 합자의 쯔앙로 在罗罗邦那办了过哦就你都为接你那阳方的为了空啊心刮头路为阳方哦光哦马哎

샤가 그네 자몽가 샤가 그마시 체유 말리말라 두냐무오 로지 마시니 참아두 이마일라 샤라 그마시 체요 말리아우 호노 아그마시 샤코 텔로미아 아카미 카마우 로지 마시 아카이 바후코가 바후코와 밤을 마울리라미야 샤가 아크니치아몽응아 아크마시샤코토나 샤코타 샤무 마울리라미야 오셰샤냐